0: 하부 다 비지다 알죠? 다음에 하부 다 이제 초보 가가지 아예
1: 이 가가지 하부 다 지래 이거 가가지 지 그때 또 되는 거다 내 고고는 막 초보 지래는 거네.